손이 나를 집어삼켜 버리는 저 서슴퍼런 그림 여전히 더 파란색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린지 어쩜 정말 후회의 동물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나은 날지 여전히 모르겠어 서슴퍼런 blue 잠시 되지 않길 바래